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9월 13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함께 들었어요. 이 세상엔 공짜가 없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길 바래본들

못나기 있겠어요. 집안만 가만히 있으면요. 귀찮다고 하지 말고요. 가을을 만나러 문 밖으로 나가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전국적으로 축제도 지역마다 아주 그 성황리에 그런 축제들도 많이 열릴 테니까 적극 추천 밖으로 나가보시길요. 1975님께서요. 현미언니 제가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젊은 친구가 노골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더라고요. 결국 10만원 주고 찾았어요. 속상해요 하셨어요. 아이고 기분이 별로네요. 그죠? 아니 근데 만약에 분실해서 뭔가를 찾아주면 그 대가는 줘야 되는 거 맞죠? 아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냥 근데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고마워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먼저 아이 뭐 10만 원께 주는 거랑 거기서 아예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분실했는데 네, 10만 원 주세요 이거랑은 좀 기분이 뭔가 다른데 어차피 10만 원 주는 건데 아유 네 순서가 바뀌어서 완전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됐네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래도 핸드폰 찾으신 거 다행입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 어차피 줄 거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8932님 신청곡 유영선과 커넥션의 슬픔은 사라지고 신청해 주셨고요. 이정호님 5713님 주현미 김수찬이 함께 부른 사랑만 해도 모자라 정해 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인데요. 나른하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240님 사연이에요. 60대 골프 왕초보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잘 되지는 않지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흐흐. 무엇보다 남편과 같은 취미가 생겨서 더더욱 좋습니다. 흐. 오늘은 네 번째 라운드 가는 중인데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도 시원하게 용서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가 했네요. 아.

도로에서요? 와우. 아니 골프 그냥 치러 가시는데도 이렇게 즐거우신 거예요? 설레임 가득 안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늘 애청하는 청취자입니다 하셨어요. 아 라운딩 가는 이 길도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운동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골프 좋아요. 잘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예, 시간이 나면 이제 정말 측근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가는데 너무 저도 골프 그 몇 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 엄청 엄청 사랑합니다. 오, 잘 다녀오세요. 6240님 커피 드릴게요. 박향숙님께서는요. 우리 딸이 출산했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직 아기 이름은 없고요. 태명은 뿌요인데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왔네요. 병원에서 딸 간호하고 조리원 가는 거 보고 부산 집으로 내려왔는데 뿌요가 눈에 아른거려요. 우리 딸 문선주 고생했어.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하고 아유 우리 사위 박성현 우리 딸 많이 사랑해 주어서 고맙네. 아유 박향숙님 아,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부러운가요? 뿌요야 아이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아 얼마나 이뻐요. 그래 저도 제 딸에게 아유 수연아 고마워 이 말 좀 해보고 싶네요 진짜. 박향숙님 얼마나 행복해요.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깐 마늘 선물로 드릴게요. 최영수님 이현실 김영균이 함께 부른 그대 신청곡 주셨어요. 조성호님께서는 성미경의 물안개 신청곡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현종 시인의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요. 마음에 저절로 물드는 저 살아있는 것들의 그림자, 있는 그대로 물드는 그 그림자들도 마음 먹은 뒤에 그래요. 마음을 먹는다는 말, 기막힌 말이에요. 마음을 어쩐다고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니 노래예요. 춤이에요. 마음 먹으니 만물의 귀로 듣고 만물의 눈으로 봐요. 마음 먹으니 태고적 마음 돌아보고 캄캄한데 동 터요.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김보성의 마음먹기 달렸더라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정현종 시인의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함께 했는데요. 아, 딴 사람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인데도 알다가 모를 때가 정말 많죠. 이럴까 저럴까 계속 헷갈리면서 망설이고요. 변덕을 부릴 때도 참 많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결국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시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동이 틀 거예요. 7942님 사랑의 하모니의 별이여 사랑이여 청해 주셨고요. 장미숙님께서는 양수경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주현미의 러브레터 3373님 사연이에요. 바람도 선선하여 물때를 맞춰 낚시하러 왔어요. 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주변 풍광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되네요. 누님의 주말 일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항상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세월을 낚는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표현도 하고 하잖아요. 주변의 풍광, 고요한 그런 그 자연에 그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오히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런 속삭임 같은 3373님 신선놀음 하시고 계시는데 저요. 저는 저의 일상은 그냥 그 네. 아주 너무 단촐합니다. 네, 책 읽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네요. 네. 3373님 커피 한 잔.

들릴게요. 송금수님, 최백호의 보고 싶은 얼굴 청해 주셨어요. 최백호 선배의 보고 싶은 얼굴, 또 다른 느낌이죠. 네, 오늘 같이 듣고요. 한 곡 더, 6723님 태원의 너의 사랑 청해 주셨는데요. 이어드릴게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1부 끝곡 이진관의 오늘처럼 준비했어요.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일대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교통량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이동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경부선 서울 쪽으로 대전터널 부근입니다.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났고요. 3차로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일대가 다소 혼잡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 수원 부근 짧게 주춤하고 달래 에서 반포까지 9km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유계소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1, 2차로에 걸쳐 처리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 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광천 부근 그리고 반대 목포 쪽으로는 당진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난 승용차 멈춰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7: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9월 13일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함께 들었어요. 9월입니다. 일요일 2부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팝의 명곡들 편안하게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수 이름 모르고 뭐 제목 몰라도 들으면 다 아는 노래들 기분 좋게 감상해 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핫지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애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내게 좋다.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맨 먼저 베리 화이트의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이었고요. 이어서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그리고 티나 터너의 Proud Mary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7237님 사연이에요. 현미 언니, 우리 부부는 노후에 계획이 캠핑카 중고차 사서 전국 여행 다니는 겁니다. 좋아요. 지금은 맞벌이해서 여행 다닐 시간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전철 타고 수원에 가서 나해석 거리도 거닐고 공원에도 가고 피자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먹었어요. 소소한 일상이 우리 부부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주말, 이번 주말은, 네, 지난주에는 수원에 가셔서 나해석 거리가 또 수원에 있군요. 이렇게 데이트 하셨는데, 이번 주말도, 네, 어디 다녀오시는지요. 노후 계획. 계획 함께 두 분이서 짜면서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아, 이것도 하자. 막 이런 알콩달콩 그 시간. 아유, 네. 참 소소하지만 사랑스럽죠. 두 분 건강하셔야 돼요. 화담숲 4인 입장권 선물로 드릴게요. 한번 다녀오세요. 이 가을에. 롯 스튜어트의 세일링 준비했고요. 스테판 비숍의 It Might Be You 그리고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준비했습니다. 세 곡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 2부 순서예요. 3918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저희 사과 농장이 드디어 수확을 시작합니다. 사과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현미님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는데 같이 수확 기쁨을 나누고 싶어 잠깐 틈을 타서 문자 드려요. 현미님께도 저희 사과 맛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수확을 시작하셨다는데 하, 정말 수확하기까지 왜 봄부터 봄이 뭐예요? 봄 찾아오기 전서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유 일일이 손이 얼마나 갑니까? 드디어 이제 사과가 연그러서 수확을 하게 된 지금 이 시점. 아, 참. 네.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수확하는 것도 엄청 힘들죠. 이제 명절 다가와서 일손이 바쁠 텐데 아, 달려가서 함께 수확하는데 도와드리고 싶네요. 3918님. 사과도 한번 맛보고 싶고요.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왜 수확한다니까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왜 막 뿌듯하죠? 이 광주리에 사과가 그득그득 담겨 있는 그런 풍경들이 그려져요. 토토의 아프리카. 네. 준비했고요. Yes의 Honor of a Lonely Heart. 이어드리고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9월 13일 일요일 주현미의 Love Letter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시카고의 Love Me Tomorrow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기운 가슴 가득 채우시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행복해지는 노래들 준비해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으로 정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신탄진 부근 주춤하고요.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더 지나 수은 부근 서행하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이후 충청권 진입해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유계소 쪽으로 7km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여주분기점에선 조금 전 사고 났는데요. 5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일축 부근에서 정체 시작됐고 더 가서 남이분기점 1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금정산 터널 1차로에서도 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는데 아직 김해가야 하이패스부터 4km 정도 밀립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0: 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김하진 님이 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KBS에서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하더라고요. 박명수의 체크 아웃 콘서트 안 하나요? 자, 이런 저 소중한 의견은요, 라디오쇼 게시판이 아니라 스타 PD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행가서 체크인할 때 설레는 사람이 있고 체크아웃하고 집에 갈 때 더 설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11시 체크아웃 타임엔 항상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현우의 노래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0: 박명수의 라디오쇼 9월 13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예, 갑자기 날씨가 이게 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침은 안 하는데 목이 조금 상했네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절기에 건강 꼭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걸려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자, 일요일에는 11시 내 고향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팔도에 계시는 애청자들과 1대1로 전화통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11시 내 고향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대한민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라디오쇼 패밀리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청취자와 함께하는 1대1 비대면 타크쇼 11시 내 고향. 자, 0103님이 주셨습니다. 남편이랑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라도 내려고요. 예. 공항에서 야무지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올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인천공항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답니다. 예, 무려 별이 5개. 5성급 공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야, 그래도 참 외국 가는 기분 느끼려고 공항 가서 식사 오시는 거예요? 을왕리 한번 들렀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니까. 자, 주말 나들이 떠나는 분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언제나 전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 첫 번째로 전화 연결할 분은 예, 우리 KBS의 식구예요. 은가은의 빛나는 타크쇼의 은가은 씨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예예. 예. 잘 지내셨어요?
2: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요 근래에는 얼굴을 못 보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2: 아, 그러니까요. 제가 예. 또 일찍 나가는 날은 또 선배님 마주칠 수 있는데.
1: 예, 예.
2: 아닌 날은 또 전혀 볼 일이 없네요.
1: 어, 그래요? 전혀 볼 일이 없네요가 참 차갑게 들렸어요. 예.
2: 그래요?
1: 예,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는 잘 되고 있나요?
2: 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시면
2: 안 돼요. 아, 그래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예. 매니아층들이 계시거든요. 제 목소리를 또. 들어야지만 낮잠이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래요? 예.
2: 맞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워낙 노래를 또 가은이 형이 잘하니까, 예. 아, KBS 예능 살림남에도 합류하셨다면서요?
2: 예, 네, 맞아요. 저희 남편이랑 예. 저희 딸, 6개월 된 딸 서원이랑 같이 셋이.
1: 벌써 딸이 있어요?
2: 알콩달콩.
1: 예? 벌써 딸이 있어요?
2: 애기 낳았어요.
1: 아유,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예, 예.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예. 대단하네.
2: 6개월 된 애기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예. 트로트 부부죠, 트로트 부부.
2: 맞아요. 가수 박현호 씨.
1: 예. 네. 남편이시고.
2: 맞아요. 네, 트로트 1호 부부입니다.
1: 누가 더 바빠요, 요새?
2: 요즘은 현호 씨가 더 바빠요.
1: 아, 진짜?
2: 살림남 나오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1: 진짜?
2: 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1: 아이고, 야, 이게 뭐, 저 남편도 잘, 남편이 잘생겼어요.
2: 아유, 예, 얼굴 보고 결혼했잖아요.
1: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했대.
2: 예, 예.
1: 얼굴 뜯어먹고 사세요, 열심히.
2: 예, 잘 뜯어먹고.
1: 예. 잘생긴 남자랑 사이가 좋아요?
2: 아, 사이 좋죠. 워낙 또 남편이 잘해줘가지고.
1: 그래, 가정적이죠?
2: 그럼요. 엄청 예. 자상해요. 남편, 애기도 잘 봐주고.
1: 남편 자랑 한번 해보세요, 예.
2: 일단 잘생겼고요.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 너무 잘하고. 예. 그리고 제가 딱 시키지 않아도 딱, 예. 딱 눈치껏 제가 아기 안고 있으면은 아기 뭐 이렇게 분유병 다 씻고 설거지 싹 다 해놓고 바닥 싹 다 닦아놓고 소독 다 해놓고.
1: 이야, 참 대단하다.
2: 그리고 또 어딜 가나 제가 1순위예요. 제가.
1: 아, 진짜.
2: 우리 서원이가 태어났더라도 예, 예. 나는 와이프가

0: 먼저다라면서 네. 또 저를 이렇게 또 챙겨주고
1: 네.
0: 네, 아직도 또 저를 보면 설렌다고 또 예. 그런 소리도 또 해주니까
1: 그래요.
0: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이 연하죠, 연하?
0: 5살 연하예요.
1: 그러니까 설레죠. 예. 잘했다. 우리 강은이가 예전에 저기 저 타방송에서 네. 방송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썸 탈 일이 있었는데 다 싫어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얼굴 보고 결혼했어. 예.
0: 맞아요. 얼굴 보고.
1: 아니 예.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 예. 예.
0: 그럼요.
1: 그럼요. 예. 인연인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정규 앨범이 나왔다면서요?
0: 예, 맞아요. 은가은의 전국 팔도라고.
1: 예.
0: 제가 데뷔한 지 13년 만에
1: 예.
0: 제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1: 와, 진짜 그래서. 제가 은강을 뽑았는데 13년 됐어요?
0: 네네네. 예. 정규 앨범 한 번도 못 냈어가지고.
1: 아, 진짜?
0: 네.
1: 예.
0: 그래서 이제 신랑이랑 저랑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1: 예.
0: 총 8곡인데 이제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투리로 만들었어요.
1: 아, 진짜?
0: 그 지역의 사투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1: 8곡을?
0: 네.
1: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어?
0: 제가 또 아이디어 뱅크 아닙니까, 선배님?
1: 저 죄송한데 금시초문인데요. 예. 아이디어 뱅크는
0: 아, 예.
1: 예. 예. 금시초문인데 좀 본인 혼자 예.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고 다니시나 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뱅크 하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왕 저 연결되기면 조금만 한번 불러 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투리, 이제 이 사투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부른 거.
1: 미는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는 곡이.
0: 이제 통틀어서 전국팔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1: 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만, 예.
0: 시작합니다.
1: 예.
0: 전전전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방방방방방방곡곡 찾아가보자.
1: 아, 노래 잘한다.
0: 우리.

0: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해.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저 빵바라방방 이게 뭐예요?
1: 아 그게 저희 남편이 네. 맨날 배고프면 저한테 밥바라밥밥 밥밥 줘 막 이러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그거를 예. 장난스럽게 그냥 저한테 아 전국팔도 가사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설은주 전국팔도 이렇게 해 이래가지고 어 괜찮은데 해서 그걸 진짜 노래로 만들게 됐어요.
0: 그럼 거기만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예. 전전전전 반바라.
1: 예.
0: 슬리퍼.
1: 아, 전전전 전전 전국팔도 전국팔도야. 방바라방방 방방 걷고 찾아가 보자.
0: 근데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 웃겼는데 덩달아 덩달아 방바라방방 할 때 웃겼거든요. 근데 어, 뒤에 네. 은가은의 그 보컬이 쫙 잘 부른 노래가 모습이 나오니까 네. 그 웃기게 안 들리네.
1: 아 이게 제가 중간에 잘라서 불렀는데 예. 이제 찾아가보자 하고 나서 강원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이제 강원도 음식 나오고
0: 예.
1: 전라도로 가보자니 이러면서 아,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전국 다 네. 먹으려고 이렇게 했구나.
1: 그렇죠.
0: 예,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예, 예. 아, 은가은의 전국팔도 노래 한번 걸어놨거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한번, 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유. 저 아이도 잘 키우시고.
1: 예.
0: 예, 살림남도 열심히 잘하시고, 살림도 잘하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노래도 잘하시고, 애기도 잘 키우는 그런 은강 씨 되시길 바랄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씨와 함께 해주신 우리 은강 씨에게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은강 씨 오늘 고맙고요.
1: 예.
0: 전국팔도 틀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봐요.
1: 아, 예, 많이 들어져 있어.
0: 예, 고맙습니다.
1: 고신데.
2: 안 계시면, 어라!

0: 자, 두 번째 연결은요, 6167님이십니다. 2년째 키즈폰 사용 중인 초등학생이에요. 엄마한테 부탁해도 안 바꿔주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셨는데,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하성 군인데, 김하성 군?
1: 예.
0: 안녕하세요, 박명수 아저씨예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아저씨 아세요, 누군지?
1: 네, 무한도전 봐요.
0: 저희 하성아.
1: 예.
0: 자기 소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소개.
1: 전 충암초등학교 6학년 김하성입니다.
0: 예, 하성이. 야, 예. 야구선수도 김하성 씨가 있지 않나요?
1: 아, 예, 맞습니다.
0: 예. 어, 근데 우리 하성이 키즈폰이 정확히 뭐예요? 키즈폰이?
1: 아, 그러니까 이게 삼땡에서 나온 그냥 어린이폰인데.
0: 예.
1: 이게 좀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간 제한도 있고 화면 넘어간도 느리고 그래서.
0: 아니 근데 어린이 폰이니까 어린이 우리 하성이 어린이 아니에요?
1: 예 맞아요.
0: 그럼 어린이 폰을 써야죠. 왜 근데 왜 그게 불만이에요?
1: 아니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너무 좋은 걸 쓰면서 예. 과시하고 있어가지고.
0: 과시하고 있어요?
1: 예.
0: 근데 어린이가 어린이 폰 써야지 그 스마트폰 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박명수 씨는 3단 꼴덕분 쓰시잖아요.
0: 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1: 저번 주 토요일에 들었어요.
0: 어 누구한테 들어요?
1: 차에서 들었어요.
0: 아 라디오를?
1: 예. 네.
0: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니까 3단 폴더폰 쓰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어 눈이 안 보여서 아저씨가 이렇게 이걸 펼쳐야
1: 아 그래요?
0: 보이거든요.
1: 아 예.
0: 어. 너 왜 그래?
1: 예?
0: 네? 아저씨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1: 아니에요.
0: 어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아빠 엄마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0: 어 근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바꿔준대요 엄마 아빠가?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시험 잘 보고 그러면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0: 그럼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저 성적 좀 좋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1: 아니,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엄마가 다음엔 진짜 해줄게 이러면서 맨날 미뤄요.
0: 엄마가?
1: 예.
0: 그, 저 스마트폰이 굉장히 비싸요.
1: 예.
0: 그건 알고 있죠?
1: 네.
0: 지금 6학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보기에.
1: 아.
0: 예, 왜냐면 어린이가 그 네. 맨날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막 공부 안 하면 엄마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어차피

0: 중학교 가면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도 SNS를 해야 되니까.
1: 예.
0: 예.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못하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중학교 가면 사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저씨가 볼 때는 이제
1: 아, 예. 근데
0: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몇 개월.
1: 예.
0: 어 공부는 잘해요?
1: 네.
0: 몇 등이에요 반에서?
1: 저요?
0: 예.
1: 5등 안에는 들죠.
0: 몇 명인데?
1: 26명.
0: 26명 중에 5등이면 50명 중에 10등이라는 얘기네. 잘하네. 잘하네.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1등 할 생각 없어요?
1: 1등 한 적은 있죠.
0: 아, 저 공부 잘하는구나. 우리 하성이. 예.
1: 예
0: 그렇게 열심히 하면 예. 중학교 가면 아빠가 엄마가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만 기다리세요. 예. 참을성도 있어야지. 그죠?
1: 예.
0: 아저씨가
1: 예. 예.
0: 영화 관람권하고 뷰티 상품권 드릴 테니까.
1: 예.
0: 영화는 우리 하성이하고 이제 6학년이 볼 수 있는 영화 보시고.
1: 예.
0: 뷰티 상품권 엄마 드리세요. 아시겠죠?
1: 예.
0: 예.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1: 예.
0: 한번 해보세요.
1: 엄마 아빠, 내가 맨날 엄마랑 아빠한테 핸드폰만 사달라고 맨날 얘기해서는 엄청 미안한데. 중학교부터는 사줄 거면 지금부터 엄청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도 안 싸우고.
0: 오 착하다. 그래. 그게 다예요?
1: 엄마 아빠 사랑해.
0: 오 그렇지. 박명수 아저씨한테 할 얘기 없어요?
1: 아 이게 답니다.
0: 아저씨한테 한번 해보세요. 박명수 아저씨 한번 해보세요. 예. 한마디 해줘.
1: 박명수 아저씨.
0: 네.
1: 사랑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0: 아유 고마워요. 우리 하성이도 아저씨가 사랑해요. 아시겠죠?
1: 예, 감사합니다.
0: 혹시 이제 중학교 가더라도 라디오 들으면 가끔 문자 한 번씩 보내줘요.
1: 예.
0: 예, 감사드릴게요. 자, 공부 열심히 하고.
1: 예.
0: 어, 고마워 하성아.
1: 예.
0: 네. 자, 투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공간 코디는 코디너.
3: 공간 만들기 코디너. 코디너. 공간 연출도 코디너. 코디너.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2: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순서는 373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결혼 준비하면서 명수 형님이랑 통화했던 애청자입니다. 이젠 애기 아빠가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라디오를 진행한 지가 이제 KBS에서만 11년째, 이제 12년이, 내년 12년인데, 너무 오래 한 것 같죠? 더 오래 할 거예요. 임두재님인데,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두재님,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4: 아,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에요? 한 3년 만인가요?
5: 네, 3년 만에 다시 예, 연락
4: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또 연락 주셨군요?
5: 네네네.
4: 3년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예.
5: 그때 형님하고 이제 박명수님하고 통화하고, 다음에 1월에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올해 이제 5월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4: 아유, 축하드릴게요. 3년 전에는 저랑 어떤 통화를 하셨죠?
5: 아, 그때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랑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 달라서,
4: 예,
5: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4: 예. 그때 이제 남편은 저축파고 아내는 소비파다,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4: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5: 그, 아내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4: 아, 아내 쪽으로. 네네. 소비파로?
5: 아, 네네. 네,
4: 그냥 좀, 예. 흥청망청 다 쓰시는군요?
5: 아, 아니, 제가 옆에서 조금씩은,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4: 아이,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거고, 예. 뭐, 이렇게 저, 뭐, 어느 정도의 소비가 또 있어야 또 이렇게 또, 돈도 들어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 아, 네네, 맞습니다.
4: 그리고 또,
5: 그렇더라고요.
4: 돈벌이가 안 되면 또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죠?
5: 예, 예, 예.
4: 그러니까 이제 좀 벌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진짜, 예.
5: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4: 아, 그래요? 예. 애기 아빠도 되시고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5: 아, 예, 감사합니다.
4: 야, 올해 좋은 일이 많네. 5월 달에 태어났다면서요?
5: 네네네네.
4: 아유,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5월 달이면 지금 이제 100일 넘었네. 그죠?
5: 네네. 아유. 이제 100일 딱 지났어요, 이제 거의.
4: 너무 예쁘죠? 미치겠죠, 막.
5: 네, 엄청 이쁩니다.
4: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 아이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뭐든 힘든 것도 이겨내고 사는 겁니다. 예. 아,
5: 네네.
4: 예. 결혼하신 지 그러면 이제 3년 된 거예요?
5: 네네. 이제 3년 차 되고 있어요.
4: 3년 정도 되면 이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죠?
5: 그 아기 낳고도 이제 조금씩 투닥투닥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4: 어떤 이유로?
5: 이제 뭐 제가 이제 서로 육아에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일 나누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고.
4: 예.
5: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4: 네,
5: 둘째를 낳고 싶어해서.
4: 오.
5: 근데 아내의 소망은 사실 셋째, 넷째까지도,
4: 아이고야,
5: 하고 싶다.
4: 예, 예.
5: 네,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 실제로 뭐 아이 셋, 넷 낳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복이지만 또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한 셋까지는 좀 계획하세요?
5: 아, 일단은 아내랑 이제 합의를 해서 둘째까지는 확실히 하자.
4: 예, 예.
5: 둘째까지는 낳는 걸로 하고.
4: 예.
5: 셋째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는 둘째를 이 경우 가질 거면 그럼 쌍둥이 해보는 게 어떠냐.
4: 아~
5: 자꾸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러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냐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둘째까지만 하자라고 합의하고 있어요.
4: 부인께서 진짜 우리 저 아이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죠?
5: 네, 너무, 예,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4: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금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셋째를 원하면 두 번째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쌍둥이로, 그죠?
5: 네, 그렇긴 하죠. 네.
4: 두재 씨도 아이 좋아합니까?
5: 아, 네, 아이를, 네, 좋아하고 실제로 제 이제 딸아이인데 낳고 보니까,
4: 예,
5: 너무 이쁘더라고요. 살짝 웃어주기만 해도,
4: 예,
5: 하루 피로가 그냥 싹 녹고 그냥.
4: 내 새끼인데 그럼 얼마나 이뻐. 아유.
5: 그러니까.
4: 그렇게 애 셋이 빵긋빵긋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 예.

0: 좋긴 한데 아빠는 죽고 나는 거지 이제 몇 개 살리려면.
1: 예. 그게 부담스러우더라고요.
0: 그래도 또 그 아이들 생각하면 또 기운이 날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부인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1: 네네.
0: 요즘은 진짜 아이 보는 맛에 그냥 즐겁게 사시겠습니다. 그죠?
1: 네네. 진짜 예. 하루 일 갔다 오면 아이 보고 즐겁고 그러고 있어요.
0: 그래요. 3년 만에 통화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저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저 잘 지낸다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하고 마트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저 아이 이름이 뭐예요?
1: 임은유요.
0: 임은유. 이쁘다. 이름이 이쁘네. 임은유. 이응이 세 개가 들어가네. 임은유. 그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예, 예. 아우, 아이가 이제 정말 뭔가 좀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 임은유. 예, 예. 자, 아무튼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네. 은유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잔나비의 노래 듣겠습니다. Together.

0: 자, 이번에는 사마나사칠님이신데요. 24살 민서 엄마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집학이랑 오랜 추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슨 얘기일까요? 전현숙님. 전 한번 얘기 연결해보죠. 자, 전현숙님.
1: 네.
0: 아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그 나이가 저랑 거의 갑인 것 같은데요?
1: 한 살 동생입니다.
0: 아, 7일이세요?
1: 네.
0: 아이고, 예, 뭐, 7일이야. 뭐,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는 건데. 아유, 너무 반가워요.
1: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예, 예. 저랑 오래된 추억이 있습니까?
1: 네.
0: 어떤 추억인가요?
1: 아, 저희 딸이.
0: 예.
1: 18개월 정도? 2003년 9월 17일, 19일 경에.
0: 예.
1: 지팡님께서.
0: 예.
1: 엘 호텔.
0: 예.
1: 패션쇼. 예, 진행자로 오셨어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거기서.

0: 처음 뵈었고
1: 예.
0: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는 얼굴 한번 더 뵙고 사인이라도 받으려고
1: 예.
0: 뒷문에서 기다렸다가
1: 예.
0: 이제 지팡님 나오시고
1: 예.
0: 근데 막 빠른 걸음 오시더니 지팡님께서

0: 맞춰주셔갖고 저희 예. 미소 딱 이뻐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인 받고 그 사인 소중히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고요.
1: 아 진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사인을 직접 이렇게 좀 복사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 얼굴이 기억이 나세요?
0: 아우 당연히 기억나죠.
1: 그때가 나요 지금이 나요 어떤 것 같아요?
0: 아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뭐가요?
0: 선생님은
1: 뭐가요?
0: 나이가 적립될수록 더 귀여워지시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1: 아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요즘 스타일도 너무 좋아지시고요.
1: 예예. 예.
0: 네 더 예전에 좀 다리가 좀 약하셨잖아요.
1: 예 지금도 약해요.
0: 요즘 그래도 요즘 러닝도 하시고
1: 예.
0: 보면은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1: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영숙님도 예 이제 건강 챙겨야 돼요, 그죠?
0: 네.
1: 어 민서가 지금 그때 그 어린 민서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0: 만 24살이에요.
1: 아이고 다 컸네.
0: 다 컸어요. 대학생이에요.
1: 아이고 야 입 가장 이쁠 나이다, 그죠?
0: 네. 너무 잘 컸어요. 키가 178이에요.
1: 진짜로 잘 컸네.
0: 네, 정말
1: 키가,
0: 잘 컸어요.
1: 키가 178이라고요?
0: 네.
1: 와, 너무 컸네, 근데. 너무 잘, 네, 너무.
0: 지팡님께서 이뻐해 주셔갖고.
1: 예, 예.
0: 조금 받은 것 같아요.
1: 아니, 78이면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렇게 좀 원했는데.
1: 예.
0: 본인이
1: 예.
0: 민서가 1도 생각이 없어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걸. 애들은 좀 피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네.
1: 그게 뭐죠?
0: 모델을 좀 대비해서 집안을 일으켜 봐라.
1: 모델을 한다고 집안을 일으킬 수는 뭐 100% 다 일으킬 수는 없는 거지만
0: 네, 네.
1: 우리 저 민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니까.
0: 네, 맞아요.
1: 억지로 모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0: 네. 네.
1: 지금은 또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있고
0: 네.
1: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0: 지금은 원해서 그 과를 선택해서 지금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치위생학과?
0: 네, 맞아요.
1: 예, 예. 아, 거기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잘했네. 예. 아,
0: 네.
1: 민서가 진짜, 오, 78이면 진짜 잘 컸다. 진짜로 잘 컸다.
0: 정말 잘 컸어요.
1: 예, 예.
0: 잘하고, 네. 네. 꽃도 야물어서 뭐든지 잘해요.
1: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예.
0: 네.
1: 민서한테 저 안부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0: 네.
1: 예, 이렇게 또 우리 따님, 우리 민서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어머님한테도 진짜 대견하다는, 아, 대견가, 아, 이거 비슷하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진짜 대단하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0: 네, 감사해요.
1: 예, 예. 저희가 마트 상품권, 그리고 배달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지팡님.
1: 네, 예.
0: 기왕 전화 연결된 김에.
1: 예, 예.
0: 제가 지팡님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몹시 담아서.
1: 네.
0: 짧게 표현해 드려도
1: 아, 그러면 좋아요. 예,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0: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진짜로.
0: 제가 흥이 있어서요. 지상님 예. 만나니까 텐션이 예. 엄청 올라갔고 너무 네. 기분이 좋아서 지상님께 예. 꼭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1: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저도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앞으로 민서 잘 저 대학도 졸업하고 예, 네.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맙습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감사드릴게요.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Love on Top.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

0: 상품입니다.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장세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푸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te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의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준의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일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끝곡은 최유리의 숲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도 꼭 박명수와 함께해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상행선 정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서운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쪽 계양에서 송내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선 터널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1차로고요. 북진천 나들 목부터 5km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진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30분 넘게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대소분기점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3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사람만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싶은 얘기가 있죠. 약속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닿을 것 같다는 친구한테 그래 천천히 빨리 와. 이거는 천천히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걸까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공부 못해도 된다.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뭐. 앞가림은 쉽나요? 근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에서 다 숨기지 못한 속마음과 기대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천천히 와도 되지만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공부는 눈 감아줘도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진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늘 여러 겹이죠. 이런 마음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튀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담겼을 수도 있어요. 엉킨 말 속에서 예쁜 마음만 쏙 뽑아서 알아채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0: 9월 13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오늘 1부 첫 곡은 오수미 씨, 이금서 씨가 골라주셨어요. 패널 윌리엄스의 해피였습니다. 오수미 씨가 백디 우리 남편이 작년 8월에 수술 받고 1년 지났는데요. 검진 받으러 병원 갔는데 다 괜찮다네요. 눈물 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거예요 하면서 신청하셨죠. 네, 축하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음악계의 황금손이죠. 패럴 윌리엄스. 이 노래가 그 애니메이션 슈퍼배드2의 사운드트랙인데요. 아주 경쾌한 손뼉 치는 소리, 또 펑키한 리듬, 또 패럴 윌리엄스의 목소리, 모든 게 어우러져서 행복을 외칩니다. 근데 이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대요. 이 영화 속 장면에 맞는 노래가 안 나와서 거의 10곡에 가까운 곡을 퇴짜 맞고 10번째로 나온 곡이 바로 해피예요. 2014년에 미국의 빌보드 100의 싱글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를 한 곡이었어요. 아무것도 날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난 지금 행복하거든요. 자, 당신도 행복하면 손뼉 쳐요 라는 노래. 김숙진 씨가 백천 아저씨 저 지금 매트 운동하면서 들어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숙진 씨 운동 열심히 하시는군요. 윤인희 씨군요. 백디 저 요즘 깜빡해서 걱정이에요. 샤워하러 욕실 들어갔다가 깜빡하고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심각하죠? 몸 청소는 안 하신 거죠? 언젠가 하면 되죠, 뭐. 이상진 씨, 저희 아내는 워킹맘인데요. 요즘 들어서 직장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어요. 한편으론 안쓰러워서 그만두라고 하면 다음날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합니다. 고맙고 미안하긴 한데 화내는 걸 반복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 누구한테 풀어요? 이상진 씨는 풀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죠.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상진 씨한테 푸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나 콩으로 슬쩍 떨궈주세요.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서 잘 챙겨놓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예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함께하는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 들었죠? 아, 컨츄리계의 뭐 전설이죠.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의 듀엣곡 Islands in the Stream, 주성균 씨가 청했죠. 당시 최고의 히트메이커였던 비지스 형제들이 곡을 쓰고 프로듀싱했어요.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섬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믿고 사랑하자, 이런 따뜻하고 로맨틱한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참 멋진 호흡이었죠. 케니 로저스가 먼저 하늘의 별이 됐고요. 얼마 전에 달리 파튼도 별이 됐습니다. 두 분이 천국에서 만났겠네요. 아마 좋은 노래 또 하겠죠. 이어진 노래는 미국 밴드 닥터 훅의 When You Are In Love With A Beautiful Woman이었습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아주 로맨틱한 사랑 노래일 것 같은데 이게 질투송입니다. 아름다운 여자하고 사랑하면 힘들어, 이런 노래예요. 다 그녀를 원하고 모두 그녀를 사랑해요. 친구들도 자꾸 그녀를 넘보는 것 같고 모든 남자들이 적처럼 느껴지고 당신은 외톨이가 될 거예요. 그런 노래입니다. 이어서 Living Next Door to Alice, 스모키의 노래 준비됩니다. 청하신 분이 많네요. 3589님, 박민순 씨, 7863님, 최윤수 씨. 무려 24년 동안 짝사랑해온 이웃집 소녀인데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근데 그 앨리스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말 애틋하고도 허무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또 다른 친구 셀리가 와서 이 얘기를 해요. 앨리스가 갔는데 내가 있잖아. 나도 24년 동안 널 지켜보면서 기다렸거든. 그런 노래예요.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에 이어진 REO Speedwagon의 In Your Letter였습니다. 실제 트럭의 모델명이라죠. REO Speedwagon. 편지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받는 남자의 얘기인데요. 헤어지는 것도 좋고 뭐 다른 남자 생긴 것도 어쩔 수 없는데 비겁하게 편지를 이러면 안 되지라는 노래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날로그 시대, 손편지 시대 얘기니까요. 편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요즘 디지털 시대는 문자로 통보한다면서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적어주신 긴 사연 만나는 시간입니다.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치킨 콜라 세트 준비하고 있어요.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오늘은 정은미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딸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어우, 축하합니다. 나를 잡고 얼마 후에 저한테 여행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하고 딸은 그렇군요. 아들하고 아빠는 절대 이런 거 없는데. 그냥 결혼 전에 엄마랑 둘이 어디든 가고 싶어서. 엄마, 가고 싶은 데 없어? 멀리 가자니 일정이 부담스럽고 그냥 아이가 원하니까 장단을 맞춰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가고 싶은데 생각났다. 학교 다닐 때 단골로 다닌 떡볶이집이 있거든. 거기 가볼까? 어? 겨우 떡볶이집에 가자고? 딸이랑 가는 거잖아. 엄마 다닌 학교 구경도 가고. 어때? 가자. 저는 지금 천안에 사는데요. 친정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볼 겸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 갔죠. 와, 학교가 더 좋아졌네. 운동장은 지금 봐도 넓고. 가만, 우리 교실이 어디였더라. 학교에 처음 온 딸보다 제가 더 신기해하며 근처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학창시절 저의 참새 방앗간이 있던 떡볶이 가게를 찾아 나섰죠. 장소는 서울 대명시장. 예전에 천막을 치고 장사하시던 기억만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시장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천막은 당연히 없어졌고 시장도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없어졌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섭섭하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다가 분식집이 하나 있길래 뭐라도 먹고 가려고 들어가려는데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아유 왜 울어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머니, 혹시 30여 년 전쯤에 이금방에서 천막 치고 장사하시던 분 맞나요? 물으니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분식집은 따님이 하는 가게였어요. 그곳에서 예전에 먹었던 떡볶이와 만두를 시켜 먹는데 딸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은 궁금한 게 많은지, 엄마, 엄마 고등학생 때 어땠어? 맛은 어때? 옛날 그 맛이야? 종알종알 묻는데 맛은 모르겠고 시간 내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절 좋아했던 떡볶이집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고 건강하신 것도 확인했고 추억도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희 모녀는 떡볶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시간을 나눠 가졌습니다.

사연 쓰고 답을 갑니다. 사연에 의해서 들은 노래는 오늘 사연하고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였습니다. 3557님 고혜경 씨가 청하셨어요. 3557님이 서랍을 정리하다 예전에 쓰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친구들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 옆에는 별명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재밌네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친구 집에 전화하면 부모님이 먼저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들이 막 수다 떨다가도 전화 오면은 아주 점잖게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서교동입니다. 뭐 이렇게 받으셨었죠.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도 참 떨렸죠. 그죠? 예, 수첩 덕분에 추억여행 했네요.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이 엄마의 학창시절 추억을 찾아 떠난 모녀의 여행담이었는데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 떠난 여행이라 더 의미가 있는 여행이네요. 먼저 여행 가자고 제안해 준 딸이 참 기특하고 고맙네요. 사연 주신 정은미 씨한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치킨 콜라 세트 드릴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뭐 결혼 앞둔 딸들이 엄마한테 여행 제의 많이 하시겠는데요. 하세요. 자,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 있습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거기에 올리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합니다. 김진국 씨군요. 제가 부친 간병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방문 간호사로 저희 집에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간병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시범도 보여주시고 따끔한 충고와 의료적 조언도 해주셨어요. 덕분에 아버지의 허리도 재활운동으로 많이 펴지셨고 등 엉덩이에 있던 피부병도 이제는 없답니다. 송희진 선생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피노키오 OST When You Wish Upon a Star 신청해요. 운명적인 기회는 친절해서 작은 일도 성실히 해나가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믿는데요. 송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더 잘 되실 거예요 하면서 클리프 에드워즈의 노래 청하셨어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클리프 에드워즈는 미국의 가수고 배우고요. 우쿨렐레 연주자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에서 귀뚜라미 캐릭터 지미 크리켓의 목소리를 또 연기했었죠. 별의 소원을 빌면 꿈이 이루어져요. 어떤 소원도 괜찮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운명이 나타나 당신을 이끌어줄 겁니다 하는 노래예요.

클리프 에드워즈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어진 뭐 컨트리 팝의 여왕이죠. 린다 론스테드의 맑은 목소리 그리고 리듬 앤 블루스의 거장 제임스 잉그램의 따뜻하고 깊은 음색이 만나서 노래한 Somewhere Out There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이 피부의 모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An American Tale의 주제가입니다. 길을 잃고 헤어진 어린 생쥐남매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밤하늘의 달을 보고 부르는 노래예요. 사랑이 우리를 이어준다면 어딘가 꿈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가사였죠. 이번에는 아리사 플랭클린과 조지 마이클의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소울의 여왕과 아주 인기 있던 젊은 팝스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노래죠.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끝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노래예요. 당신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운명이 우리를 끌어당겼으니까요. 이 사랑은 정해진 거였어요 하는 노래예요. 아리사 플랭클린, 조지 마이클,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0: 아리사 플랭클린과 조지 마이클의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에 이어진 펑크의 여왕이죠. 샤카 칸이 노래한 I'm Every Woman. 모든 게 내 안에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2부에 손님 있습니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고민고민해서 골라온 좋은 노래 함께 들을 거예요. 자, 1부 끝곡은 최유리 씨가 9월의 통과 의례 같은 노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신청합니다 하셨죠. 이 노래는 서보람 씨도 청하셨네요. 이 노래로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I'll be cool.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에 접어들면서 상행선 정체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충청과 경기권 부근에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신탄진 부근 주춤하고요.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8km 정도 답답합니다. 이후 입장 휴게소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지는데 안성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시구간 진입해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횡남도 휴게소 구간 그리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각각 14km씩 어렵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탄천 휴게소 부근에선 사고가 났는데요. 탄천 나들목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 방향으로 서운 분기점에도 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9월 13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했습니다. 2부 첫 곡은 지아니 모란디의 바가본도였죠. 10대 후반 나이에,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활동을 합니다. 지아니 모란디가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 바가본도는 방랑자, 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런 뜻이죠. 이탈리아어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가 가끔 만나는 우리 박인희 씨가 방랑자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불렀죠. 방랑자요 방랑자요 기타를 울려라 그렇게 하죠. 박인희 씨는 진짜 우리 중장년들이 그 모닥불이라는 노래 아마 학교 다니면서 많이들 부르셨을 거예요. 네,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야말로. 자, 잠시 후에 만나는 이분도 네, 전설의 반열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이죠. 좋은 음악으로 귀호강 시켜주실 분 누군지 아시죠?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음악 선물을 바리바리 싸오십니다.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임진모 씨와 인사 나누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를 드립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플러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땅.

0: 임백천의 백뮤직.
1: 한 남학생이요,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음악 테이프를 만들어요. 이게 그냥 테이프가 아니고요, 곡 해설까지 직접 써서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종로 2가 음악 감상실로 여학생을 만나러 가요. 자리에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서 내밉니다. 이 여학생이 테이블 위에 그 테이프를 손으로 드르륵 밀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테이블의 그 나뭇결을 거슬러 플라스틱 테이프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드르륵. 그 드르륵 소리로 이분이 현실을 배운 거죠. 그때 한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한테 귀를 맡기고 있죠.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Sixth Sense. 더 이상의 드르륵은 없습니다.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믿고 듣는 음악평론가 진모 진모 임진모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이 얘기가 이제 소년 임진모 스토리잖아요.
2: 아이, 우리 작가는 어떻게 다 이런 걸 다 기억을 하고.
1: 우리 신혜원 작가의 기억력은
2: 진짜
1: 대단하죠. 예. 예.
2: 야, 여기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은 얻지 못했지만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1: 어떤 사람?
2: 임백천.
1: 왜 내가 거기서 왜 나와요?
2: 아주 그냥 이런 임진모 얘기니까 성의 없이 읽는데 누가 봐도 딱 느껴져 그냥.
1: 아유, 왜 그래? 내 얼마나 재밌게 읽었어요. 아이차. 미스터. 네. 미스터 드르륵.
2: 근데 저 사실 이 드르륵 소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 귀에 맴돌았어요.
1: 아, 그렇죠. 그게 네. 평생 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왜 만났대 그러면 그 여학생은?
2: 제가 싫은 거죠. 근데 저는 그냥
1: 아니 싫으면 왜 만났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나는.
2: 그래도 우리 때는
1: 만나지는 말아야지.
2: 우리 때는 그냥 뭐 지금 문자로 띡해서 끝내요 이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정도 예의는 갖추신.
1: 아니 그래서 그 싫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 아니 그냥 드르륵 해서 끝난 거죠. 아, 돌려줬으니까 그만 어? 추근대지 말란 뜻이잖아요.
1: 아유, 아, 그래도 참. 얌전했네요. 네, 아유.
2: 그거 그냥 도로 받아서 집에 와서 다시 듣는데 진짜 선곡도 잘했고 정말 글도 잘 썼더라고요.
1: 요즘 남성을 네? 지금 없죠?
2: 이제 언제 있는데?
1: 야, 그 진짜 좋은 건데.
2: 1979년 얘기입니다.
1: 이제 추석도 네. 얼마 안 남았고 가을 얘기도 조금씩 들리는 분위기인데 네. 임진모 씨의 사랑 얘기로 오늘 시작을 했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2: 우리 저도 이번에 이상하게 7월 8월에 많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폭염이라 그렇고 또 이렇게 여행 갈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음악으로 여행하고 싶어서 오늘은 음악으로 여행하는 시간. 그러니까 세계 도시로 갑니다.
1: 가을 여행.
2: 예.
1: 야, 좋다.
2: 첫 번째는 파리입니다.
1: 네.
2: 제가 파리 이거 한 이유는
1: 네.
2: 그 임백천 선배가 워낙 불어를 또 잘하시잖아.
1: 뭘 잘해, 잘하긴.
2: 그 우리 저 체력 단련장에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백천이 게 너무 잘난 체 하지 않냐? 그 불어만 나오면 허쩍이 하는데, 아, 그래서 귀에 거슬리더라, 그냥. 그냥 뭐 대충 발음해도 알아듣는데.
1: 아, 죄송합니다.
2: 진짜. 아유, 진짜. 아이. 한번 해봐요, 이거.
1: 뭐,
2: 파리의
1: 뭐.
2: 지붕 밑에.
1: 아.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아, 진짜. 술르시엘 드 파리.
2: 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술르시엘 드 파리. 예. 줄리엣 그레코.
1: 파리의 하늘 밑.
2: 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사랑받는 거죠.
1: 이 줄리엣 그레코는 뭐 샹송 뭐
2: 배우죠. 배우기도 했죠.
1: 예예, 예, 그럼요. 네. 동명의 프랑스 영화죠. 술르시엘 드 파리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2: 그렇습니다.
1: 이게 에디트 피아프 이브 몽땅
2: 다 있어요.
1: 그 이제 1세대 예, 샹송 가수들 맞습니다. 버전이 있죠.
2: 에디트 피아프를 사랑하시는 분은 에디트 피아프 버전을 더 좋아하시죠. 근데 줄리 그레코도 샹송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이에요.
1: 베르시다리 아래엔 철학자가 앉아 있고
2: 네.
1: 음악가와 몇몇 구경꾼들도 예. 있죠. 파리의 하늘 아래서 그들은 저녁까지 노래합니다. 사랑에 빠진 그 사람들의 찬가를.
2: 네.
1: 아, 멋집니다. 이런 가사군요. 자, 가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노래로 줄리엣 그레코의 술르시엘드 파리.

0: 첫 번째 여행지가 이제 파리였어요. 네, 네. 줄리엣 그레코의 술루시엘 드 파리.
1: 아마 다들 기억하겠지만 19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제 기억에 파리를 어떤 뭐 그리는 어떤 드라마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거 일제 썼던 곡이 지금 들으신 술루시엘 드 파리였습니다.
0: 이 파리의 하늘 아래라는 네, 상징인데 그 네. 아래에서 펼쳐지는 삶, 사랑 네. 이야기 예. 네, 그런 거죠.
1: 파리 찬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찬가입니다.
0: 야, 스페인 가는군요.
1: 네, 네. 너무나도 유명한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 그다음에 몽세라 까바에라고요. 스페인의 최고의 오페라 가수죠.
0: 네.
1: 바르셀로나 출신인데 당연히 뭐 불렀겠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앞두고 취입을 했단 말이죠. 둘이. 네. 바르셀로나입니다.
0: 92년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주제가죠.
1: 맞습니다. 네. 이때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마라톤에서 우리 황영조가
0: 네, 금메달을 따죠. 무슨 언덕이더라? 네, 몬주익인가? 네. 하여튼 거기서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 곡도 여기서 프레디 머큐리가 정말 대단한 보컬을 들려줍니다.
0: 그 영혼 느낌이 있어요. 이 네. 프레디 머큐리는 뭔가 네네. 영적인 게 있어요. 좀.
1: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아시안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0: 중동 쪽 그 아니면 인도 쪽 파키스탄 같은데
1: 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서구에서 기록하기에는 락스 퍼스트 아시안 슈퍼스타입니다.
0: 아, 첫 번째.
1: 그런 그 아시아의 영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정서 토대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네. 프레디 머큐리가 오페라를 좋아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하게 된 거죠.
1: 네. 미국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지만 영국 차트에는 2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바르셀로나를 갖다 태양의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런던입니다.
0: 네.
1: 런던은 정말 많은데 저는 일렉트리 라이 오케스트라의 우리한테 사랑받은 곡이죠. Last Train to London.
0: 예. 네. 그러니까 런던은 아니고 런던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라는 얘기죠.
1: 예. 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가사가 절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런던의 마지막 기차가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 기차를 타야만의 집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근데 눈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주저하게 되죠. 네.
0: 가지 마. 이러면 이제. 그 버밍엄하고 이제 런던 사이에 고민하는.
1: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대전 블루스 같이
0: 네.
1: 기차역에서 이별이에요. 그러네. 안동역 마찬가지죠.
0: 그러네요.
1: 네네.
0: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갔다가 버밍엄과 런던으로 가는 거죠. 프레디 머큐리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입니다. 몽세라 까바에가 노래하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Last Train to London.

0: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스스센스 코너. 오늘 노래로 떠나는 가을 여행인데요. 지금 파리에서 출발해서 바르셀로나 갔다가 이제 런던 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1: 자, 이번에는 한번 방콕 가보겠습니다.
0: 아, 방콕으로.
1: 네. 이 태국의 방콕은 참 우리들한테 약간 유흥도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태국에서는 이 노래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One Night in Bangkok. 이거 만든 사람이 바로 아바의 두 남자죠. 비욘과 벤입니다.
0: 벤이.
1: 이거 만들었는데 잘했어요. 완전히 아바 느낌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가수 이름을 머레이 헤드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정확히 하자면 머레이 헤드 앤드 앤더스 글렌 마크라고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머레이 헤드는 사실 랩만 하고 여기서 멜로디가 얼마나 좋아요. 그 멜로디 파트를 담당한 사람이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인 앤더스 글렌 마크입니다.
0: 네.
1: 어쨌든 근데 태국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묘사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제가 2년 전에 그 태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나오냐 그랬더니 지금도 잘 안 나와요.
0: 아, 예, 이미지가 좀 그렇군요.
1: 예, 예, 예. 예. 하여튼 근데 뭐
0: 이게 지금 뭐 세계 체스 챔피언십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체스에 나오는
1: 맞습니다. 예. 그의 히트곡이죠. 탑10 히트곡이고 전 세계 밀리언셀러입니다. One Night in Bangkok.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메이카의 수도는 킹스턴이죠.
0: 킹스턴. 그쵸, 킹스턴.
1: 킹스턴 타운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UB40의.
0: 네.
1: 예, 제가 참 이 곡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듣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머레이 헤드가 이제 랩을 하고 스웨덴의 싱어송라이터요. 앤더스 글렌 마크가 노래하는 머레이 헤드라고만 돼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가수 이름은 One Night in Bangkok. 그리고 UB40의 킹스턴 타운 이어 듣겠습니다.

0: 브레게 리듬이 참 아주 이게 영적이면서 신나요. 네, UB40 Kingston Town, 네. Murray Head의 One Night in Bangkok.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파리, 바르셀로나, 런던, 방콕, 자메이카까지 갔다 온 거예요. 네.
1: 예, 이번에 네. 미국 갈게요.
0: 아, 미국으로.
1: 이번에 두 곡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미국의 여러 주 이름이 있지만 네. 매사추세츠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저는
0: 발음도 어려워요.
1: 네, 매사추세츠. 이게 반복어가요. S가 두 개죠. 그다음에 T도 두 개예요. 매사추세츠. 그래서 그렇지. 보고 이거 스펠링 쓰라 그러면 틀린 사람들 많아요.
0: 미국 사람들도
1: 네, 많이 틀려요.
0: 네, 스펠링 네, 많이 틀려요.
1: 네, 비지스의 곡입니다. 네, 참 이 곡 아름답죠. 참 이때 비지스는 60년대죠. 그때는 참 멜로디를 전면적으로 그 내거는 그런 제가 선율 승부사였는데 디스코에 와서는 리듬으로 승부를 겁니다.
0: 그렇죠. 네. 완전히 바뀌었죠.
1: 네네. 매사추세츠는 또 유명한 주죠. 동부주인데 이게 결국 가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고향이 매사추세츠로 가고 싶다. 사실 비지스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비지스는
0: 이거 쓸 때 거기 네. 가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1: 예예. 근데 하여튼
0: 토토가 아프리카를 쓸 때 뭐 아프리카 가봤나?
1: 그러니까요. 네,
0: 안 가보고 쓴 거죠.
1: 그 춘천 가는 기차도 김현철도 중간에 강촌에서 내렸대잖아요. 안 가봤대요 춘천. 그리고 쓴 거예요.
0: 근데 춘천 가는 기차는 탄 거 아니야?
1: 전 사실 네. 그 미국 한 바퀴 돌 때 매사추세츠를 네. 돌았거든요.
0: 거기 보스턴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유럽 네. 스타일에 네. 아주 하버드 대학도 있고,
1: 네, 네.
0: 그 매사추세츠 공대, 그러니까 MIT도 있고, 그러니까
1: 아이비리그 즉 핵심이죠 여기가.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멤피스인데 저는 멤피스의 빌 스트리트를 갔다 왔어요.
0: 네.
1: 근데 정말 길거리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그 카페 라이브 있죠.
0: 예.
1: 거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0: 엘비스 음악 들으려고요?
1: 아니요. 네. 뭐 자기 밴드들 음악 하는데 도대체 이 출연 밴드들이 왜 음반이 없는지 의외했어. 너무 잘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가서 한 밴드가 연주하길래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음반이 없어? 했더니 음반이요? 그걸 아무나 내는 게 아니죠. 우리 아직 실력 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0: 그래서 우리 같은 벌써 얼마나
1: 그렇게 잘하는데.
0: 예. 야, 하여튼 놀랬습니다. 멤피스가 진짜 소울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1: 블루스.

0: 노래로 지금 세계 여행하고 있어요. 가을 여행.
1: 이번엔 쿠바 가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 대회인데요. 예. 쿠바. 사실 옛날에는 영어 중심으로 우리가 발음해가지고 하이티도 그냥 그 섬 있잖아요. 이제는 다 IT가 됐죠.
0: IT. 네.
1: 그리고 또 그땐 쿠바 하바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바나라고 이렇게 조정이 됐죠. 바로 이 타이틀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까밀라 카베요죠. 정말 멋진 곡입니다, 이거. 그래서 2017년에 대박 쳤죠.
0: 아바나운나나.
1: 네네. 아주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 카밀라 카베요는 피프스 하모니 걸그룹이죠. 여기 멤버였는데 참 한 2, 3년은 정말 떠들썩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0: 그러다 이제 솔로로 이 노래를 데뷔했는데 네. 완전 또 네. 대박이 났죠.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바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됐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아바나 찬가거든요. 내 고향.
0: 예. 에, 미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내 마음의 반쪽은 아바나에 있어요.
1: 네. 네.
0: 영턱이 그러니까 래퍼를 했죠.
1: 예, 거기서 피처링 했는데 가수 이름은 카밀라 카베오입니다. 네,
0: 하바나.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오늘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에서 파리 찍고 바르셀로나 들렸다가 런던엔 기차 타고 방콕 밤거리 걷다가 킹스턴, 매사추세츠를 거쳐서 멤피스, 아바나까지. 이야, 여권이 필요 없는 여행을 했네요. 네네. 시차 적응도 안 해도 되고. 좋았습니다. 이제 임진모의 픽이 남았는데요. 네. 어떤 가요입니까?
9: 우리나라도 참 지역을 그 다룬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학생일 때 가장 지역 노래로 인상적인 사람은 조미미였어요.
8: 아, 조미미 씨. 네,
9: 조미미가요. 전 서산이 어딘지 몰랐다가 이분 때, 이 노래 때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귀포를 아쉬워하는 곡 때문에 아직도 제주 옆에 서귀포가 그때 발전할 때거든요. 그래서 서귀포를 완전히 알게 됐죠.
8: 네. 노래 힘이죠.
9: 남해 아가씨라는 곡도 있어요.
8: 이분이 네. 바다가 육지라면 네.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불렀잖아요.
9: 아, 그 최고의 동지죠. 네, 네, 네.
8: 본명이 이분이 조미자인데 네, 네. 원래 이미자 선배가 있어서 네,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죠.
9: 아주 지역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해 아가씨도 부르고요. 또 무슨 목포항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진부령 아가씨도 불러서 하여튼 참 지역 노래 많이 불렀어요.
8: 지명 들어가는 거 엄청 많이 불렀네요. 예, 예. 오늘은 뭘 들을까요?
9: 오늘은 서산 갯마을 듣겠습니다.
8: 그 발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서산이라고 해야 돼요.
9: 왜요?
8: 서산 갯마을. 충청도 발음.
9: 참 안 되니까 별걸 가지고 다. 누가 충청도가 서산이라 그래요?
8: 미안해요. 서산이라고 그러던데.
9: 그건 경상도 거기 그쪽이 서산 이렇게. 이상 다 헷갈리네 이거 진짜.
8: 조미미 씨의 서산 갯마을 들으면서 진모 씨 보내드립니다. 네. 9월이 깊어가는 날 또 만나죠.
9: 네. 네. 감사합니다.
8: 임백천의 백뮤직 내일 월요일 날 12시입니다.
9: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서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군산휴게소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소래터널에서 서운분기점 사이로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여주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이 충주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군위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그 밖에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705님께서요. 강은씨 라디오는 자주 듣는데 문자는 처음이네요. 요새는 중학생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사춘기고 저는 갱년기고 그래서 주말에는 두세 시간씩 그냥 나와요. 오늘 아는 동생 만나서 실컷 수다나 떨고 알겠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잘하셨어요. 한 집에서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부딪히는 것보다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동생분 만나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시고요. 그리고 다른 날은 2시부터 4시까지 은디와 만나서 수다 한번 떨어보세요. 사춘기도 화이팅, 갱년기도 화이팅입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신미래의 꽃마차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사춘기 딸을 피해서 갱년기가 온 사연자분이 자리를 피한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갱년기와 사춘기가 요즘 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아마도 저도 저희 아이가 20살 되면은 60이니까 그렇겠네요. 저도 약간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피하는 게 차라리 서로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사춘기도 또 약간 놔주라 그러잖아요. 너무 간섭하지 말고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약간의 본인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873님께서 저도 사춘기 아들과 딸 키우는데 사춘기란 다 이런 건가요? 아그들아 엄마도 갱년기가 왔다고요. 딸은 또 딸대로 또 그러고 아들은 또 아들대로 다르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아빠가 아빠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선영님께서 우리 사춘기 조카는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켜고 문 닫고 자기 방에 쏙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자기 방, 자기 공간, 비밀, 막 내 프라이버시 막 이런 거 냅두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문 열고 나올 거예요. 그런다고 또 막 어디 문에 잠궈 이러면서 문짝 뜯어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역효과 난다는 거.

존중해줘야죠. 커가는 과정이니까.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일요일 1부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거든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그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할 거고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이요. 참여 사연 보내주시면 되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저는 잠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 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우!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많이 외죠?
1: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0: 무슨 노래인지 궁금해요?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들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520님께서 가은님 늦은 점심으로 호박잎쌈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지요?

노래까지 들으면서 먹으면 얼마나 더 꿀맛이게요.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한 곡 들어봅시다. 아유, 맛있겠네요. 호박잎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호박잎쌈에 갈치젓. 갈치젓이나 그 막장 같은 거 만든 거. 된장, 고추장, 된장, 고추장 또 뭐 넣어야 돼.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멸치 썰어 넣어도 맛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싹 호박잎쌈에 넣어 먹으면 얼마나 진짜 맛있게요. 6621님께서 피터폰의 웃고 삽시다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실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자 삶의 윤활유며 가장 좋은 화장품입니다. 늘 웃고 살자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는 알고 있죠. 웃어서 행복한 거다. 근데 이 말은 정말 와닿네요. 가장 좋은 화장품. 아, 진짜 우리가 좀 행복할 때 갑자기 얼굴빛이 막 밝아지면서 약간 불그스름하게 약간 붉은기도 턱턱 홍조끼도 탁 나타나면서 이게 얼굴에 이게 혈이 돈다고 하나? 그런 분들 보면은 참 잘 웃어요. 하하호 하하호. 우리 한번 잘 웃어봅시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요. 5857님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네요.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재하의 너와 내가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제 진짜 선선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저는 그 저녁에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잖아요. 어우 추워. 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너무 추워요. 이제 이불도 겨울 이불 꺼내야 돼요. 도톰하게 덮고 자야 됩니다. 금방 추워질 거예요. 에이. 자, 반짝이분들 신청해 주신 노래 바로 띄워드려요.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 그리고 재하의 너와 내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윤수연의 영마차 살롱, 피터펀의 웃고 삽시다, 그리고 재하의 너와 내가 였어요.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계십니다. 5379님께서 응디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여자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정혜입니다. 신랑이랑 주말에 항상 같이 일하거든요. 일 끝나면 풍경 구경도 하고 맛난 밥도 먹습니다. 주말마다 신랑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신랑이 좋아하는 노래도 한 곡 들려주고 싶어서 응디에게 신청 사연을 보내요.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들려주시겠어요? 부탁드려요. 앙! 이라고 해주셨어요. 아예 애교가 참 많으신 분이시군요. 그냥 이 이응자를 다 붙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당다라당당당. 아유, 주말에 또 신랑분하고 같이 일하고 풍경 구경하고 맛난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노래 같이 듣고 계시죠? 8422님께서 아이고 우리 가은이 살림남의 아기와 같이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워킹맘의 삶 응원할게요. 오늘은 제 시청곡 땅곡 띄워주세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마치 저기 우리 숙모가 저를 부르는 듯한. 아이고 우리 가은이. 우리 숙모도 항상 이제 저를 보면은 아이고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가은이 이러면서 이제 손을 조물딱 조물딱 거리시면서 아픈 데는 없고. 감사합니다. 네, 워킹맘 화이팅입니다. 5253님께서 가은씨 저는 5개월 전에 출근하다가 팔목이 골절돼서 요즘 평일에는 병원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아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은씨의 밝은 에너지 받으면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늘 고마워요. 반제분들도 힘내세요. 응디가 저를 위한 노래 한 곡 띄워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아프면 진짜 서럽고 그죠? 진짜 그럴 때일수록 본인 스스로가 힘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노래를 또 한 곡 띄워달라고 부탁을 해주셨는데 기운나는 노래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만한 노래가 없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한 곡 띄워드릴게요. 자, 반제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들 송대관 신지 분위기 좋고 그리고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어서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까지 듣고 오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송대관 신지의 분위기 좋고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보고 왔습니다. 3268님께서요. 창원에 사는 54세 댄스 강사 내사랑 봉봉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제가 강사에 입문한 지 10년 되는 날이었어요.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신청곡으로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을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와, 이 댄스 강사님이어서 그런지 그래서도 뭔가 이 에너지가 느껴져요. 이 강사에 입문한 지 10년 되는 날. 아,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 그 에어로빅 강사님도 그렇고 댄스 강사님들도 그렇고 춤추고 이렇게 몸을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젊음이 다르더라고요. 이 몸을 쓰는 게 다르니까. 근데 또 이 이름도 내 사랑 봉봉. 이게 닉네임 같은 거예요. 손민지님께서 추석이 다가오니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생각나네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죠.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누군가를 좀 이제 떠나보내는 연습도 떠나보내는 방법 그런 것도 조금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부모님도 그렇고 점점 이제 가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장례식장 같은 데도.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명절 때는 항상 북적북적하고 멀리 있어도 한 번은 보러 가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사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인데 저는 평일과 다르지 않네요. 9월에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째, 셋째 학원에 데리러 갑니다. 차에서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임영웅의 히어로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9월에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군요. 네. 참 이 시험이라는 게 아이들 시험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더 긴장을 할까요? 조심히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자,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그리고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이어서 임영웅의 히어로.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좋은 간단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0: 만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이은희님께서요 84 연세에도 57달의 반찬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엄마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84이신데 와 아직도 딸의 반찬을 만들어주시는군요 진짜 이 엄마의 사랑은요 무한대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 진짜 건강하세요 어머니 3576님께서 가은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부산 대신동입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주말에 들으니 이건 역시 좋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부산에서 계시는군요 근데 평일에는 또 회사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주말에는 어떻게 그냥 편하게 듣고 계세요? 아직 2부가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반짝이분들 사연도 만나보고 빛나는 트로트의 주말 2부 코너죠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1부 끝곡으로 김중현의 우리정이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 3터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진부 일대로 속도 줄여지나고요. 더 가서는 평창에서 둔내터널 사이와 또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에서 이천 사이로 정체 심해져 있고 더 가서도 양재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부근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와 월곡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과 다시 일축에서 남이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광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중부 1터널 부근과 또 동서울요금소에서 하남 드림휴게소 일대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익산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천록담의 사는 게 뭔지 듣고 왔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은간의 비난 트로트 1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6446님께서 응디 어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신나게 웃고 떠대면서 산책하느라 2만 步를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오늘 아침 배가 쏙 들어간 거 있죠? 와, 이 정도는 움직여야 살이 빠지는 건가요?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아,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고 2만 步를 걸으신 걸 모르셨던 거죠? 역시 이 사람은 재밌는 걸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걸었더니 아침 배가 쏙 들어갔군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친구를 어떻게 한번 자주 만나보는 걸로. 양정수님께서 은비트 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남편과 여행 중인데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그런지 너무 좋네요. 남편분이랑 오랜만에 여행하시는군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하, 진짜 나중에 우리 그 신랑이랑 언제 여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뭐 우리가 뭐 매일매일 갈 수 없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셨을 때, 떠나셨을 때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여유롭게 즐기고 오세요. 그럼 또 여행엔 노래가 필요하니까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듣고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배아연 오유진의 왕서방, 김다나의 건배, 그리고 정서주의 서귀포를 아시나요?

0: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9월 13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잔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잔소리와 관련된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잔소리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벌써 작게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 같죠? 반째분들,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 피곤해 피곤해 잔소리 또 시작됐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야 들어서 손해볼 거 없는 얘기라니까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요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소리가 반복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쉽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요. 생각을 살짝 바꿔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반짝이 0399님께서 응디 제가 설거지를 해도 잔소리, 청소기를 돌려도 잔소리, 뭐만 하면 다 잔소리를 하는 우리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두 분이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그냥 평소에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전해지면 잔소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잔소리와 다툼, 오해가 없는 주말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현서의 잔소리, 이범학의 부장의 잔소리, 그리고 강민의 큰소리 뻥뻥.

천서의 잔소리, 이범학의 부장의 잔소리, 그리고 강민의 큰소리 뻥뻥 듣고 왔습니다. 9월 13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하면 떠오르는 사연과 신청곡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희 엄마는 엄청 깔끔하시거든요. 머리카락 한올 떨어진 것도 못 보시고 방에 정리 안 된 물건이 있으면 절대 가만히 안 두세요. 하지만 깔끔한 엄마와는 달리 저는 좀 방치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엄마가 문자로 사진을 한 장 보내셨더라고요. 어지럽혀진 저의 방을 사진으로 찍어서 잔소리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너! 방꼬리 이게 뭐니? 이 사진 너희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기 전에 당장 치워! 하고 말이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방 청소를 했습니다. 역시 엄마의 잔소리는 효과 만점인 듯합니다. 블링블링해진 저의 방. 하지만 언제까지 갈까요? 김연자의 블링블링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휴, 이 방법 되게 괜찮다. 그쵸? 너, 이 사진. 이거 거의 협박인데. 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거 닦아발릴 거야. 이러면은. 바로 청소하죠. 이거 진짜 보낼 것 같은 그런 잔소리니까. 네. 원래 방 청소하고 나면 한 뭐 2-3일 가나요? 2-3일은 이제 제자리에 놔두고 2-3일은 바닥도 잘 닦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옷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서 네, 더러워지죠. 어머니 네. 언젠가 한 번은 보내셔야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안중현님께서는 올해로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가는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만 갑니다. 제가 회식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면 맨날 술이야. 50대 중반인데 건강관리 좀 해야지. 앞으로 술 먹으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하고 쏘아붙이고요. 하루는 제가 술 먹고 친구들이랑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왜? 술 더 먹고 오지 왜? 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이제 왜 밖까지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아예 그냥 집을 나가지 그래? 이럽니다. 에휴, 요즘에는 아내 얼굴만 봐도 무슨 또 잔소리를 할지 겁이 나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다니까요. 에구구구. 응디, 아내 잔소리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김소유의 성질머리, 현철의 싫다 싫어 들려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잔소리 할 만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내 입장에서 말해서. 아, 근데 외박은 아니죠. 왜 외박을 하세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늦게까지 먹는다고 해도 잠은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멀면은 일찍 이제 들어가시고 늦게까지 마시면 안 되죠. 뭐 차가 끊겼도 아 그러면 차 끊기기 전에 오시면 되잖아요. 잠은 우리 집에서 잡시다.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이야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가면 건강 관리 좀 해야 되는 거지. 회식이지 좀 잦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건강이 걱정되니까. 근데 만약에 회식을 했다. 근데 좀 늦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뭐 순대나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잔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여보 다시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왔어. 우리 같이 먹고 자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아 또 뭐 이런 걸 사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에, 화이팅 화이팅. 자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잔소리와 관련된 사연 만나봤는데요. 신청해주신 노래도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현자의 블링블링, 김소유의 성질머리에 이어서 현철의 싫다 싫어까지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김연자의 블링블링, 김소유의 성질머리, 그리고 현철의 싫다 싫어였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가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소리,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 잘해주시고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5103님께서 응디 지난주에 오빠랑 사촌들 7명이랑 고향 안동에 벌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응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촌 올케 언니한테 언니, 언니도 반짝이야? 했더니 그렇다고 하네요. 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반짝이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납니다. 앞으로 이 반짝이끼리 만나면 뭐 인사법 같은 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너도 반짝이? 나도 반짝이? 뭐 이런 거? 반짝반짝 뭐 이런 거. 아유, 아무튼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노래 띄워드릴게요. 장한별의 잃어버린 정, 그리고 은가은의 충청도 버전이에요. 오긴 오는 겨.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꾹꾹으로요. 둘이의 서울 깍쟁이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최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남권 통도사 휴게소 부근 사고는 이제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서울주분기점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비룡분기점에서 대전 사이를 시작으로 다시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주감휴게소에서 남이분기점 사이와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또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사이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 양녕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설악에서 화도 사이와 이후로는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로 정체되는데 미사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정안 휴게소부터 남풍새 사이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 정보 김민희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계절의 변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끼세요? 변해가는 하늘, 달라지는 옷차림, 그때그때 당기는 제철 음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NS에 올라오는 사진에 계절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 사진. 여러분 휴대전화 속에도 몇 장 있으시죠? 곱고 멋있고 아름다운 걸 보면 우리는 못 참고 사진을 찍잖아요. 하지만 그때그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순간을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싶은 좋은 글을 봐도요. 온전히 읽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음에 보려고 저장을 꾹 누르죠. 그런데요. 그 다음이란 기회는 잘 오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유로운 일요일, 좋은 계절,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분위기 내 눈으로, 마음으로 고스란히 느껴보자고요. 노래 깔아드릴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9월 13일 일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으로 싸이 씨 만나봤습니다. 내 눈에는 이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에는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 인상적인 곳에 가면 사진을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한 렌즈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멋있어서 사진을 딱 찍어요. 근데 제가 바라본 그 풍경보다 사진이 좀 덜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아, 사람 눈만한 렌즈가 따로 없구나. 이보다 좋은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인 그런 곳에 가면 실컷 봅니다. 눈만한 렌즈가 없다 생각하고 사진기보다 되려 참 많은 곳들을 눈으로 직접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남는 건 사진이라지만 감동은 없고 사진만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씩 좀 줄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 이번에 라라랜드가 함께합니다. 주말 1부에는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풀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 썬데이 레코드 또 찾아가죠. 9월의 키워드는 말이죠.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날의 추억 이야기. 라라 가족들이 사연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2부에 무대 위의 명가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던 생생한 그날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소확행,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8: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3924님이 주신 문자예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콩디 팔찌 선물에 도전해보아도 될까요? 친정엄마가 입원 중이셔서 제가 간호 중인데 엄마랑 사이좋게 이어폰 하나씩 나눠 끼고 4시에 한 번에 같이 듣고 저녁 12시에 또 한 번 같이 듭니다. 같이 들어요. 힘든 병원 생활을 우리 엄마가 보내고 있는데 하루 시간이 잘 안 가는데 콩 라디오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도 콩디에게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콩디가 만들어준 팔찌 힘내라고 엄마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면서 30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 제가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제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 3024님 어머님 팔목 사이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은은하고 굉장히 고운 색깔로 선택해서 비즈 팔찌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님의 라라랜드. 미용실에서 염색 중에 듣고 있습니다. 라라랜드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청취하는데 사연들도 음악들도 너무 좋아서 문자를 자꾸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7746님 아주 우연찮게 미용실에서 염색하시면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만나신 거예요. 매력 있었나 봐요. 라라랜드가. 앞으로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그리고 최윤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이 저희 엄마 생신입니다. 64번째 생신이래요. 매번 빠짐없이 이보님의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깜짝 선물로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엄마 듣고 계시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 느끼면서도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늘 건강하시고 엄마라는 존재 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어서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찡하다. 최윤미님이 어머님 생신을 맞이하여 이렇게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도 어머님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머님이 다니시는 그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시아의 사랑의 인사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듣죠.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듣고 왔습니다. 6187님이 보내준 문자예요. 우리 집 남편은 취미가 너무 많아요. 자전거 라이딩, 마라톤, 헬스장, 탁구, 배드민턴. 이 많은 스포츠 종목을 하려니 일주일이 짧아요. 아, 짧을 수밖에 없네요. 메뉴가 너무 많네. 잘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 항상 피곤하다 달고 살고 저는 귀를 막고 살아요. 아, 여기에서 아내분하고 겹치는 취미가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6187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821님, 역시 사람은 몸을 좀 힘들게 해야 하나 봐요. 그간 잠을 잘 못 자고 뒤척인 지 좀 됐는데 어제 오랜만에 운동 1시간을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씻고 바로 잠들어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꿀잠 자셨어. 오랜만에.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해서 꿀잠 자보려고 합니다. 좋죠. 또 몸이 좀 피곤해야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줘야 잠잘 때도 푹 잘 수 있고. 1821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님 안녕하세요. 요즘 아내가 기력이 없고 잠도 설치다 보니 우울증이 온 듯하여 오늘 나가기 싫어하는 아내를 이끌고 바람 쐬러 강원도 속초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대게라 푸른 바다 보며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 아내가 저를 힐끔 보더니 웃네요. 저 심쿵했습니다. 웃는 얼굴 보니 잘 나왔다 싶습니다. 웃는 모습이 제일 이쁜 은경아 사랑하고 또 사랑한대 하시면서 1489님 보내주셨습니다. 와, 남편분께서 아주 코스를 잘 짜셨습니다. 우리 아내님 기분이 활짝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늘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분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듣죠.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나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장태숙님의 청플리로 문을 열겠습니다. 콩디, 학생들이 개학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 끝났다고 아쉬워하지만요, 저도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개학하면 선생님도 같이 개학하거든요. 방학 때 잠깐 맛봤던 여유도 끝, 다시 퇴근 시간이 슬금슬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아침에 이어폰 딱 꽂고 좋아하는 노래 크게 틀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출근하는 교사가 아니라 갑자기 자전거 타고 학교 가던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해서 지나가는 여름을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아, 그래도 올해는 너무 더웠다. 더워도 너무 더웠다. 잘 가고 내년에 만나자.

노래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바다새 바다새 이정석 씨의 여름날의 추억 이렇게 세 곡을 또 우리 장태숙 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진짜 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사악한 여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년에 또다시 뜨거운 여름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JJS님이 되겠습니다. 요즘 저녁을 먹고 나면 아들이랑 근처 공원으로 달리기를 하러 갑니다. 엄마, 나 다이어트 좀 해야겠어. 같이 운동하자.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동안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던 녀석이 갑자기 먼저 운동을 하자니 수상합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애라도 생긴 건가? 슬쩍 떠봤지만 대답은 하지 않네요. 그래, 더 묻지는 않으마. 하지만 촉이 오는구나, 아들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덕분에 요즘 저도 같이 운동을 합니다. 저녁 먹고 둘이 공원에 나가서 각자 이어폰 하나씩 꽂고 아들은 아들 노래, 저는 제 노래 들으면서 달립니다. 같이 나왔는데 대화는 없습니다. 그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다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네요. 아들이 뭘 듣는지는 모르겠고요. 제 이어폰에 흐르는 노래 살짝 공개합니다.

0: 오늘 청풀이 JJS님이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여자친구가 생겼나?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나?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그리고 어머님 선곡이 아주 좋습니다. 신승훈 씨의 가을빛 추워, 신성우 씨의 내일을 향해, 윤상 씨의 한 걸음 더, 이렇게 세 곡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드님은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실까? 그 플레이리스트 살짝 저희 보는 궁금하네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시네요. 또 블랙홍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남편 뽀송이 생일입니다. 아, 별명이 닉네임이 뽀송이신가 봐요. 남편이랑 저는 고향 친구고요. 오, 혈액형 O형입니다. 남편과 제 생일이 며칠 차이가 안 나서 저도 언니처럼 퉁치는 걸 좋아해서 아, 저 가끔 퉁치는 거 좋아하죠. 퉁치는 걸 좋아해서 한꺼번에 생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 베프 절친 뽀송아, 늘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고맙데이.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데이. 남편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아서 만약에 언니가 읽어주신다면 다시 듣기로 들려줄 겁니다. 7916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분 뽀송이님, 저 이분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율래님이 주셨습니다. 콩디 안녕하세요. 요양원 계시는 엄마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완연합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율래님 보내주셨고, 주환성님,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복된 날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일하는 이런 날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기 있기 없기요? 지켜보는 눈도 없는데 전 왜 이렇게 소처럼 일을 하는 걸까요? 일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열심히 하니 벌써 배가 고프잖아요 하시면서 주환성님 오늘 문자 잘 받았고요. 제가 우리 환성님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생일 맞았다는 7916님에게 커피 선물 제가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입니다. 여행스커치의

여행 스커치? 여행 스커치는 무슨 팀이야?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1부 꾹꾹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여행 스케치에 노래 띄워드리고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가야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함평 나비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가 막혀있는데요.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쪽으로는 회덕분기점에서 북대전 사이와 다시 유성분기점에서 유성나들목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논산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 사이와 이후로는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영동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하월곡 램프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구리나들목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0: 사랑하기 때문에
11: KBS.
12: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즐겨볼 영화는 1991년 작품이에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사랑을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원제는 나인형이죠. 프리티 우먼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줄리아 로버츠가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여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하면 줄리아 로버츠만큼이나 강렬하게 기억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케니지의 색스폰 연주. 오랜만에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케니지의 연주 나인형.

의 명화 사랑을 위하여 OST 중에서요. 키니지의 나인형 듣고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 애틋한 감정을 따라서 애잔하게 흐르던 키니지의 이 색소폰. 대사가 없어도 이 멜로디만으로도 이 영화가 다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리에서 이 연주곡 정말 많이 들렸었는데 1991년에 나온 미국 로맨스 영화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줄거리는 백혈병을 앓고 있죠. 굉장히 돈이 많은 부유한 청년 빅터. 빅터가 자신을 돌봐줄 간병인으로 힐러리죠. 그 역할 이름이 힐러리를 고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인형, 죽음을 앞에 둔 한 남자와 그를 돌보게 되는 이 여자의 사랑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가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을 때 정말 사람 마음 기분 좋게 해주는 그 줄리아 로버츠의 그 미소 있죠. 그리고 울 때는 또 너무 슬퍼. 같이 따라 울지 않으면 안 되게 그런 연기를 또 보여줍니다. 오늘 주말의 명화 사랑을 위하여 만나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시간이 닿는다면 또 한번 도전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 선데이 레코드 9월의 키워드는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불렀던 추억 여러분들 다들 있으시죠?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디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흑역사도 좋고 뭐 청사진도 좋고 밝은 청사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날의 현장 느낌, 실수와 망신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데이 레코드에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일요일 2부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일요일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썬데이 레코드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썬데이 레코드 9월 테마는 내가 마이크 잡고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윤미아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노래방 가자고 하면 어떻게든 피하고 보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 제가 평생 처음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조카 돌잔치였습니다. 한창 돌잔치 이벤트를 하는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의자 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쪽지가 붙어있는 분께 미션 드립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제 의자 밑에 있었습니다.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당황한 저는 옆에 있던 언니한테 쪽지를 내밀었지만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아, 야, 됐어. 왜 내가? 네가 해. 하,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앞으로 끌려나가는데 다리는 후들후들, 머릿속은 새하얗고 아는 노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순간 딱 하나 떠오른 게 당시 유행하던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왜 하필 그 노래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자고 조카는 남자아이인데 선곡이 이게 뭐냐고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카를 보면서 내 남자라니까로 바꿔서 가시죠. 네? 내 남자요? 무대에는 올라갔지. 마이크는 쥐었지. 너무 떨려서 에라 모르겠다. 후딱 부르고 내려가자 싶어서 불렀습니다. 너는 내 남자이니까 너는 내 남자

사람들은 웃고 저도 제가 너무 웃겨서 부르다가 빵 터졌는데요. 그 순간 이 소리가 뭔가요? 뭔가 시원했습니다. 바지가 엉덩이 쪽이 찢어진 거예요. 딱 붙은 바지를 입고 갔는데 부끄럽지 웃기지 나 몰라 하면서 주저앉듯이 노래하다가 찢어지고 만 겁니다. 바지가요. 노래는 끝났는데 저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 우리 이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왜 안 들어가시죠? 아, 그게요. 바지가 찢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답니다. 에코까지 걸려서 더 웃겼어요. 결국 언니가 옷으로 제 엉덩이를 가려줘서 엉거주춤 내려온 그날의 무대. 그렇게 제 인생 최악의 무대를 2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 20살이 넘은 조카가 자기 돌잔치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을 본 조카의 한마디. 와, 우리 이모 일단 노래 못해. 그리고 나는 30살 이상 연상. 노. 거절합니다. 그러더니 바지 터지는 장면을 보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 다이어트를 좀 했었어야지. 야! 20년 전 돌잔치 영상 하나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절대 안 부릅니다. 듣는 것도 괴롭지만 오늘은 특별히

썬데이 레코드에서 우리 유미아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를 정말 부르는 걸 싫어하시나 봐요. 아, 후딱 부르고 얼른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너는 내 남자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신 거죠. 아, 그리고 바지까지 찢어지고 아, 바지 찢어졌는데 사회자분은 왜 안 들어가냐 그러고 정말 당황했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재미있는 사연 우리 미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노래도 신청해 주셨어요. 노래는 이승기 씨의 내 여자라니까 그리고 임창정 씨의 소주 한 잔

0: 박성신 씨의 한 번만 더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입니다. 이동엽 님이에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때였다. 어느 날 회식이 있었는데 1차에서 거하게 한잔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됐다. 평소 노래방을 자주 가지도 않는 편이었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서 구석에 얌전히 앉아 박수만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부서 여직원이 마이크를 내밀었다. 대리님, 이 노래 저랑 같이 불러요. 네?
1: 저요?
0: 네, 이거 듀엣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얼떨결에 함께 부른 노래가 쿨의 All For You. 오랜만에 잡은 마이크에 옆에는 여직원이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첫 소절부터 목소리가 떨렸다.

나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염소 소리. 하, 나는 망했다. 그런데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나를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드라마 시나리오. 잠깐만, 이거 혹시 회식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사내연애? 그래, 아직 기회는 있다. 듀엣은 망했지만 솔로곡으로 만회하자.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아까 염소는 잊어라. 최대한 감미롭게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로 내친김에 한 곡 더.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선곡 K2의 그녀의 연인에게를 과감하게 눌렀는데 내가 왜 하필 그 노래를 불렀을까? 얼마 뒤 소식을 들었다. 그녀에게 남친이 생겼다는 걸. 진짜로 그녀의 연인이 생겨버린 거다. 나의 여인, 이런 걸 부를 걸. 왜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근데 그날 그 눈빛은 뭐였지? 술 때문이었나? 내가 염소처럼 노래해서 신기했던 걸까? 짧지만 혼자 뜨거웠던 나만의 사내연애 드라마 OST 신청해 본다.

썬데이 레코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이혜림님입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모든 게 처음이었다. 회사 생활도 처음, 돈을 벌어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늘 다 같이 회식 갑시다. 회식도 난생 처음.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2차로 노래방을 갔다. 그런데 분위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부르는 분위기. 친구나 가족 앞에서 불러본 거 빼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나는 한 명 부르고 두 명 부르고 내 순서가 다가올 때 너무 떨렸다. 아, 온다. 아, 온다, 온다. 어떡해. 결국 내 차례.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서영은의 나만의 그대를 부르기 시작. 부끄러워서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외쳤다. 와, 목소리 정말 예쁘다. 별거 아닌 한마디였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다. 집에 가면서도 자꾸 생각났다. 내 목소리가 예쁘대. 그 한마디 덕분에 나는 조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다. 20살에 나는 칭찬 한마디에 한 걸음 쉽게 용감해졌다.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마운 말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돼야겠다. 20살 첫 회식 날에 내가 예쁜 목소리로 부른 내 노래 오늘 다시 따라 불러보고 싶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씨의 내 안에 그대 듣고 왔습니다. 선데이 레코드 오늘 마지막 사연은 이혜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윤미아 님 그리고 이동엽 님, 이혜림 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김종국 씨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이 노래 준비했고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정체가 심합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함평 나비휴게소 부근 사고는 여전히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함평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로는 군산에서 동서천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당진에서 포성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그 후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먼저 서청주 부근에서 정체되고 음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대소에서 삼성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는 남이천 부근과 또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일찍 분기점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광명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